0: 나 매 좀 보자고.
1: 봐봐, 니 라미시마하. 라미시 도간부 와기장을.
0: 아하, 아 종즈 보마사.
2: 아스노키 오메끝 만나시시 선동농 탈록 발라라장아 실름 아키바앙아시우고 당아스노키 임유 유스 미니스트리아장아 큰 발라라 등바 앙아시츠.

일일 기저스 이듬 중츠 마머기 아스르미나 미스리 아치바 아장아 당 타이푼 아두닥츠 게스트릭 다시닥 아스누크자 아침바 마금당마 아장아 게스트릭 다시닥 아토글 무쿠 아스르살리 아치바 아스르이 아침바 뱅킬러 아스르무즈 마시마시 아치바 아장아 게스트릭 롱서 아스르팀 드머 이빠튼 시사블루 아스르 디필름즈 아키 능팡바 아장아 이빠타시닥 아토글 게스트릭 타시다키 마통즈 아트마 아스누키 이듬 타치즈 누니 필라 알리츠라 마팡시닥농 지용즈라 아스니마 이라르크모고 이야 마파농 랑아 이야카 블르머 미스라 디필라츠 마팡농 비 마통스르든 블라드파 암시바 칼리어 아서 비 다시 드메데터 드미 드망노 리밋 키치 아치 메데터 암셔 사가 아슨포 이시바이 팀바 침디어 다 독터버 아슨 이바자기 다컴 기봉 록티 아서 알리마 락사저 이 아침바 아키 니숭가 드망노 이듬 다시 닥 아톡닥저 게스트릭 롱서 드멘슨 다시 닥 아톡을 아스르필 아스르 쿠파 아창아 뜨폭농 지 아창을 아스르 마팡농 아스 모콕테들 아스르 자나농 아스 드나 아워 뜨증드분 아양을 뜨망농 위타민 디피시언시 진디 아톡을 지 지용지 미창을 토콜록 시르벌 아스르 미모리 로스 금닥철 게스트릭 아스르 드메슨농 캔서 아토닥철 뜨방농 캔서 아톡바 쿠바당 English no oral cancer da achar ipa tashi dakya india no kanga phula atokpa cancer galer pan tamo tis item amala achipa achanga tepang temli asir turok no cancer atokar item tachipa usitem titi chitier tepang temli asir turok rungsar asir talanga mili item kumo temji cancer kuma tokar tepangnung kudang kuma atukar talangka manaptir cancer da pilamang painkiller asunuk aikadi painkiller kanga sapwa achir tumukoki tura tanga ura painkiller achir tukulaki tura tanga minara painkiller achir hau ipa musitim achipa achanga asunuk tatsuka asushi tashipa andakzer saka kudang imyasipa item muzitim tali chitir, temang nung tim tim chindi ato takzir.